되는 광을 추구하오니야. 미안이오. 지원양 쿠폰 밖으로 보내주세요. 농구전에 되는 과추와 맞았어. 좋은 돈이요. 라디, 여마와 문의의 규모 파워에. 세워둔 과추와 마엔. 연수야 디모예 후에. 아베냐 우무 체파. 어디에 가는 세. 우도모 에도.

0: 야
1: 고통이야 지나야노 오와 한네
0: 헤이 메세사 워데 오하 워다주네 와데수와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우구나 니아와야 메니야 메카쿠사 파파라마 사프라
1: 라라라
0: 와스 워나 와스 와다수와 워컴브네 부르라 와브라
2: 워는 워다수요
0: 헤이 웨니 파우디야 웨니 파워 웨니 파카쿠니 니아미 야쿠파
1: Oh, honey. Obey.

0: 장소가 야! 벙커였느냐? 어벤트맨 서버가
1: 아니냐? 야야야야야!
0: 단티노 스마트 폰으로 그 밤에 우리가 수입이 할 차원이냐? 이미 주문이 깎고 맨님